0: 그거 놀라우신 주님 사랑합니다.
1: T8WH Palau, Hope Radio Angel 3. Continue listening all day long at hoperadio.net.